0: 나한테도 나이 살고 젊을 수록 그런다. 아담이 너희를 사는 불법으로 러시아를 꼽아내가 믿기는 꾸라 순정
1: 헤누스 비아누스 숙자적이나 빠리면서니 저민 북극풀리 가자파이네와 빨리카데고 사오니 가자파라기도 우리 러저민 다시는 저스타 럭신 보이루카 럭신으로
0: 러 보이루카 부리 럭신은 상상하래고 아미리카 보이루 이슬불이라고 성지보다 서세번가 보이루다는 성질 타오리루이카리
1: 우니 보이루사루 보이리 저민 눈이 발바짝한 거래고 저스 투하가 자오니 빨리 공부를 쓰니 와 더미는 우니 루크를 비슷하게 보호하러 달기는 자사 럭신하러 비슷했었죠.
0: 보이는 대로 저렇게 바깥발에 끼어가로 버스를 타러 죽을려 사귀네.
1: 비수가 내가 타러온다. 보이는 대로 저렇게 뜨기보니 또는 비수가 좀 비슷한가 거의 하는 버스.
0: 뭐하가 서스나만 내가 하는 버리고 예쁘게 유리하느냐.
1: 에스토 거시게 숙기가 뜨리고 하는 거네요. 거다 서스나만 네가 믿다 보라는 거네고 죽인 거는 거고 사람은 굴러 거리를 얼굴 거는 타는 거에만이 어디로가 타람 잔치를 타러서 없어.
0: 말해 말해 그래서요. 제안받지도다. 제안받지 기함.
2: 에리코보다 에펜도 하나 전시 포차리 선택이지.
3: 바람은 불러붙어서 불어가라 소문이나 빠져 헌바를 쓰러가리 언어 여러분이 싹서지 컨트롤 사이트가 포스를 불어가라리 버터 하나 떠들어 써버라이
4: Thank you.